0: 이안 쇼모데 안칭이 녹당고 동구바 비서디 사랑니 금은 돈수구바 쇼모용아 안치 사칸티엔 마시에바모 녹당코 쿠쇼앗급바데 녹당코 한생이 동앗급바데 녹당이 촌촌구바 비사랑은 농아 오니금은 야 살그달바 안칭이 녹당고 동구바 촌촌급바 노노 조종랑나 등탕만차 쇼모이코나 쇼모이코 돈나나 민 쿠쇼아 아랑칭이야 노노 조종랑나 골포코 크나켄 핑키 치란
1: 앙아 촌나 쇼모요 암비아추랑차 앙니 아파차 키나구바 간샤 골포 아가 나스카 비샤 쇼모에 다가 골퍼랑코 킨나투에 닉미시야 아르바 킨나이 동온 킨나나 하시카무 아간에 동온 아파코 즈링난 아간 카나 아간 미시누무 암비아추코 즈링난 아간 카나 인누무 디케다카 칸샤 골퍼콘 아간노 다우나 쇼나 칭고 샥샤 암비아 라추 동아무 비숑니 비샤 디샤바 동자 비숑 딜라바 딜라무 부라부리 샥키닝인 샬구무 가무룹노무 완 가무룹미 룹미 디긴 차노무알키 샬샤 비숑 바링 기구바 비숑니 하바차 샥키니 가무룸미 룸미 동가무 샬로 샬딩 프레타 가무룸미 부리데 간샤 바링 비팡 코쿠마오닝 타기 동테 동테 주앙족나 자코시니라 아이 투아 쇼모이와 부리 주망닉족 바링 비팡 닝아오 하노 간샤 미딕 달라오 슈나니 탕카 빌레가빠나 아루와 쇼모이 부라간다 닉족나 부리니 긴항 콜니 칸샤 시나루항 홍카디 바링 비팡오 샤카카마루미 루미 동가나 부라데 후쿠니키 아이유다 아이달라 시나루야 인네 세니차 마리나 함족나 와 쇼모이 시나루 카띠 다바 부리니 긴찬 나팡필족나 부라 후쿠니키 부리 코 자미샤족나 야 부리 달라 시나루 낙니 긴항 코차 나팡족 야 자칫 보테 부리 바칭 아가니 자칫족나 와 시나루데 부리니 장기하 동아무 아슐레 완 부리와 바링팡 코쿠마우 탕카 갑바 미디코 주망니까 부라 부리데 아슐레 자다바 동아무나 자마노데 부리데 추아 자카디 부라나 미니 주망니꾸 바코 아간족나 앙아데 냉타기 냉타기 예 추앙아 쇼모요 야 간샤 주망니까 야 바링비팡 코쿠마우 간샤 미딕 달라누 슈나니 탕카 갑 바나 부라몽 부리몽 포라가족나 하이토 달래콕샤 키티니나 바링 비팡코 비숑 피케니족나 기마 키티마 니아니 포라데 닉족나 마몽한 동자 어데 부라몽 부리몽 부아리야 녹고바 징코 주망데 하이족 있니니 따반타 모 녹차 리앙필족 자 마노데 다바 부리나 왈로 주망시족나 미코 샥샤 칭 스레타 샬기타 닦까만디 아가나나 나 아자디 모나 낙니 부라나 아간족 앙아낙나 탕카 방이 비닉족 탕카 방이 나슝나 혼남족 나슝니 딜라 천나나 간다 샥샨 왈로리 앙이 우와 탕카코 나 이라바나 나기야무 와 탕카니 미디코 나기 나 라기야무 샥샨이 앙이 나데 부라나 아가니 남맷자족 부리데 자마노 아이야우니 투아 자갓족나 투아찬이 자갓바족 투아 자갓바이미나 부라코 자미샤족 무라고 자미샤빌라 가는 거네. 야 무라 안에 따바디기 주망시야. 미딕데 미딕 동아 뭉겠나와 바링 비판 코쿠마오. 앙아데 낙나 아가니면나 와데 홍자족나. 자마노데 비숑 샥기닝 하이족나. 이 칭이 자다 자디 홍아니 기면은 칭아 만자족 탕카고 칭아 니긴 딜린 촌닌 시나라기나족. 자만기자 동나라기나족. 이네 이네. 동족나 부람웅 부리몽 얀 동아몽 앙니 아간급바 골포 디기 자다 자디 홍아니 금은 와 부라 부리 디겐 딜라린 동나라기족 딜린 시나라기족
0: 카사르핑랑 얀소모 유나시망코 등탕만차 디긴 리퀘스코 자나베트나스카 제마랑은 방라디시 베테루나 이바에 앙탕이 창아 샤파니코 앙탕이 자탕나 만디랑나 크나트나스카 나시망 카사파 양박사 콘트라코 카보 아로 방라디시 베테 살게탈루나 이바에 나시망이 창아 샤파코 앙칭이 아측자트랑니 금은우 앙탕이 자탕랑나 크나트보 옹나마나 나시망니 크나토리리 데키 기트룩나마나 나시망니 창이 샤피 골포 아가나니랑 완나키 안칭이 녹동고 동고바 촌촌고바 노노 조종랑코바 나시망 왔다트나마나 데키 남비고바 고시롱랑코 스키 아로 샤그니 차나랑코모 사우니 르차 사우나 차나랑코 스키 나시망 왔다도데 남민 쿠시옹겐 오니그만 나시망 아 지망랑은 이바나스카 무라부리 옹자마이나 데키 판티노미 옹자마이나 아로 비사디사 옹자마이나 나시망 사칸티 샥프라프라큰 방글라데시 베트 다카 살게다루네 이바나만나 아나 시망코름 착수나만 오데나 민 쿠시옹겐 미발랑 스물 스물 스물 다키 발랭족 গিসুকবা খুশিয়ং এ নাকান চামিয়ান সেংযোগ সিলগানী আসকিরং বা নিথুরি নাথেংযুগ নাকি খুরং বোলরং ওনা নাঙা খাদংযোগ কাসের পেন সময়ু সিমংনা মাকনা থুরি দাকবা গীত খতেঙা গীত খো সেয়া আর শুল্ক নাহা অঙ্ক নাগদ খাইচিং সময়ু অঙ্ক নাগদক গীত খো খাইবা ফুলনা